교통정보센터입니다.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 중이며 마스크 착용 시 승차 거부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이번 정류장은 안남동 주민센터입니다. 다음은 송도 주도학교입니다.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,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, 대화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화합시다.